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14: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음 못 받거든요.
1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0월 3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변진섭의 사랑이 올까요?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노래죠. 추석 연휴 땐 고향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쁘셨다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사흘간의 연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대로 잘 쉬고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죠. 특히 내일 막을 내리는 아시안게임. 오늘은 골프부터 양궁, 리듬체조, 유도, 배구, 축구까지 우리 선수들 출전하는 경기들이 펼쳐지니까요. 모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자고요. 박윤자님께서는요. 환갑이 되면 기분이 이상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네요. 친구들이랑 어제 환갑 기념으로 미리 밥 먹었는데 친구들도 다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요즘 환갑은 할머니가 아니라 아줌마라고요. 60 아줌마의 환갑 축하해 주세요. 아, 환갑을 맞으셨어요. 네, 박윤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럼요. 어떤 기분이니? 네, 그냥 네, 생일 맞은 저도 그냥 지났던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한우 우족탕과 두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이태식님, 송골매의 하늘나라 우리님 청해 주셨어요. 신옥희님, 성진우의 포기하지마 청해 주셨고요. 들려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9099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우리는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이 70살이 되니 제자리로 돌아오네요. 저는 현미님과 갑장이지요. 남편이 사업할 때 그리도 속을 썩이더니 요즘엔 맛있는 것을 사와서 제 앞으로 갖다 놓으면서 밥 위에도 반찬을 올려줍니다. 후, 나이 들어서는 의리로 산다고 하잖아요. 의리.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꼈네요. 아이고, 네. 9099님, 저랑, 네, 같으시군요, 나이가. 참, 우리 나이쯤 되면 참 모든 게 좀 어때요? 저는 조금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 여유롭게, 네, 이제 삶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맛있는 거 앞으로 갖다 놔주고, 반찬, 밥 위에, 숟가락 위에, 설마 굴비 이런 거 생선 발라서 올려주고 이런 거예요? 아, 부럽다. 9099님, 좋아요. 이런 자랑은 간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선물로 드릴게요. 이승하님께서도 사연 주셨어요. 현미 언니, 추석 때 남친은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갔다 왔고 저는 일했거든요. 오늘 만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피곤하고 몸살 난 것 같다고 해서 엄마 가게에 와서 죽 만들고 있어요. 엄마가 남친한테 하는 거 반만 엄마한테 해보래요. 아니 놀러 갔다 와서 몸살 났는데 무슨 죽까지 만들어줘요. 아유, 이승하님. 하, 참. 엄마 옆에서 그것도? 아, 참. 참. 제가 승하님 엄마라면 못하겠을 거예요. 아이고, 직접 만들어주고. 하지 마요. 힘든데. 에이그, 마음이 가는데 어쩌겠어요. 참. 예쁜 사랑 나누세요. 커피 한잔 드릴게요. 정재원님. 노미애의 길 위의 연인들 청해 주셨어요. 아, 가을에 들으면 좋죠. 오, 3521님께서도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 청해 주셨는데 아, 좋습니다. 요즘 이런 날씨에 두 곡 같이 들어볼까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이혜인 수녀의 가을의 말입니다. 하늘의 흰 구름이 나에게 말했다.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흐르고 또 흐르다 보면 어느 날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가을뜨락의 석류가 나에게 말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라. 잘 익어서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어느 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올 거예요. 임경숙님, 오복에 슬픔을 주고 간 사람 신청곡 주셨네요. 최병호님, 김광석의 기다려줘 정해주셨죠? 오늘 들려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현철님 사연이에요. 현미 누님, 오늘도 현미 누님 목소리 들으며 열심히 배송 중입니다. 제가 배송하는 것은 주류인데 요즘 주류 소비량이 많이 줄어 업계 관계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많이 마시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기분 좋게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음 합니다. 아, 참 세상이 정말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류 소비가 줄어든대요. 저도 얘기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갑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주류 업계 관계자분들은 걱정이 많죠. 기분 좋을 때 그냥 적당히 기분 좋게 한두 잔씩 하는 건 저는 추천입니다. 과음은 안 되고요. 정현철님 화이팅!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정미숙님, 김만수의 영화 정해주셨죠? 8842님께서는 유승찬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신청곡 주셨네요. 같이 들어요.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훅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0: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 강성의 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나들목 진출램프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성남유 군수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이후 여주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일대로 정체 심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논산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서김해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더 가서도 동창원에서 북창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로도 산인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했던 만큼 2일대 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양산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주현미의 러브레터 토요일 2부 첫 곡으로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함께 들었습니다. 러브레터 토요일 2부에서는 노래 따라 희로애락에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인생 노래들 함께 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추억이 담긴 노래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몸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이너 바이오랩에서 순환결 바이옴, 만두가게 바로 그 맛 전설의 왕만두에서 만두와 찐빵, 한국 A&D에서 최신형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가을의 절정을 만나는 숲 화담숲에서 4인 입장권, 45년 전통 명가 산맥에서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무설탕 장기 숙성 시그니초에서 명품 천연 발효 현미식초,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죽,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눈물과 웃음과 그리움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노래들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함께한 노래들을 만납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겐 고급 명란젓 그리고 수면 건강식품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윤미순 님이 주셨습니다. 평일에 쌓인 스트레스를 토요일이면 남편과 등산으로 풀고 있어요. 숨 차도록 올라가서 잠깐 쉬면서 가져온 커피와 떡을 먹으며 주위를 둘러보면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진답니다. 요즘엔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에 가기 진짜 좋아요. 투 코리언스의 언덕에 올라 산에서 듣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 치셨는데 오, 아주 좋은 취미 가지셨는데요.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또 가을 정취도 마음껏 즐길 수 있네요. 산에 가면 또 나무들이 내뿜는 공기 자체가 벌써 다르잖아요. 오늘도 가슴에 좋은 기운 가득 담고 오세요. 노우리님도 사연 주셨어요.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로 지내며 이력서를 넣어도 계속 취업에 실패했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집 근처 식당에 취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신나고 재미있더라고요. 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좋고요. 첫 출근날 식당에서 나온 노래가 조용필의 바운스였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마음이 항상 들어요. 후. 아니 저도요 노우리님 사연 들으니까 왠지 안심이 되고 마음이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 참 큰 행복이죠. 앞으로도 즐기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화이팅! 김화림님은요. 친했던 언니한테 50만 원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해요. 몇 번 말을 했는데 나중에 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안 주는데 거기 신경 쓰느라 제가 더 지치네요. 그래서 그냥 잊기로 했어요. 물론 그 언니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네요. 이것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은하의 돌이키지 마 신청해요. 김아림님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 돈 물론 받으면 더 좋겠지만 계속 신경 쓰고 마음 안 좋고 힘들 바엔 차라리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참 사람도 잃어요. 그럼 우리 러블레터 가족들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까요?

토요일에 함께하는 러브레터 노래 따라 희로애락 임종우님 사연이에요. 이번 추석에 아이들이 펜션을 잡아서 같이 놀다 왔는데 올 3월에 결혼한 막내 며느리가 불렀던 노래가 장윤정의 어머나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모두 신나서 노래를 부르지만 다들 노래 실력이 토토리 키재기로 고만고만한데 너무 잘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가수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아, 다 같이 명절에 펜션도 가고 노래도 부르고요. 참 다복한 가정인데요. 막내 며느님이 잘 불렀던 어머나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김재선님은요, 제가 딴 건 몰라도 머리숱 많은 것을 자부심으로 삼았는데 요즘 부쩍 머리카락이 쑥쑥 빠지면서 머리 위가 너무 많이 헐렁해졌습니다. 별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쑥쑥 빠지니 기분도 다운되고 자신감도 사라지네요. 우리 집안에 대머리는 없는데 제가 1호가 될 것 같습니다. 서른도에 마음이 울적해서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근데 김재선님 원래 가을이 되면요 이 머리카락이 좀 빠지긴 해요. 근데 아하 그렇군요. 아니면 요즘 식단이 조금 바뀌었을까요? 단백질 위주로 조금 드시고 근데 요즘엔 탈모약도 있고요 탈모 샴푸도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관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종화님은요. 오늘도 남편은 삼척으로 낚시 갔습니다. 집안일엔 게으른 사람이 낚시 갈 땐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을 떠내요. 뜯어 말려 본들 별 소용이 없으니 기왕 가는 거 감성돔이 남

많이 잡아오라고 했네요.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신청해 보아요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아이고,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 뭐 말씀대로 뜯어 말려 분들 뭐 하겠어요, 그렇죠? 차라리 반찬값이라도 아끼게 기왕 가는 거 물고기 많이 잡아오면 더 좋죠. 오늘 어복 있으셔서 감성도 많이 잡아오시면 좋겠네요. 송미연님 사연인데요. 신랑이랑 퇴직하고 나면 꼭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자고 약속했는데 드디어 그날이 다가옵니다. 일단 동해 쪽으로 갔다가 쭉 해안도로 타고 내려가서 부산까지 갔다가 전라도 쪽으로 넘어갔다가 충청도 거쳐서 서울로 돌아올 거예요. 호호. 해야 할 일도 없으니 특별히 일정도 짜지 않고 다니기로 했네요. 우리 부부 과연 언제 서울로 돌아올지 궁금해요. 김혜연의 서울대전 대구 부산 신청해요. 아니 근데 그야말로 전국 일주 하시는 거네요. 언제 돌아온다라는 일정도 안 짜고 발길 닿는 대로 다니시는 여행 부럽습니다. 또 계절은 또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가을에 멋진 여행하고 오세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들 지금부터 같이 들어볼까요?

노래 따라 히로에라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엔 이민홍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노래가 바로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입니다. 우리 동네도 코스모스가 이쁘게 피어있어서 아침마다 산책하면 코스모스가 반갑게 인사를 해줍니다. 바람에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것을 한참 바라보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아셨는데 맞아요. 이런 가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바로 이 곡이죠. 가을 바람처럼 살랑거리는 노래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박영선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현미의 두 사람을 신청합니다. 저는 볼펜보다 연필로 글 쓰는 것을 좋아해요. 사각거리는 느낌도 좋고

연필을 깎는 것도 좋아해서 연필로 좋은 문장 필사도 하고 오,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끔씩 편지를 써서 보내준답니다. 오늘도 어제 사온 새 연필 깎으면서 러브레터 듣고 있답니다. 아유, 박영선님. 그래요. 연필. 참 그 느낌 좋죠. 볼펜으로 쓰는 거랑 연필로 쓰는 거랑 확실히 느낌이 다른데요. 옛날에 공책에 연필로 필기했던 그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전성수님은요, 계절의 변화에 둔감하게 살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 그저 덥다 춥다만 따졌는데 이제 일을 손에서 놓고 나니 비로소 계절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신청합니다. 차중락의 사랑의 종말을 들려주실 수 있을지요? 아이고, 전성숙님, 들려드려야죠. 당연히요. 너무 바쁘면 그냥 1년이 통째로 휙휙 지나가서 계절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죠. 근데 이제부터라도 여유롭게 가을을 만끽하시는 즐거움 많이 누리세요. 그럼 여러분의 신청곡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노래따라 히로애락은요. 인생의 여러 순간 함께했던 여러분의 노래 보내주시면 됩니다. 러블레터 홈페이지 노래따라 히로애락 게시판에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0: 노래따라 희로애락에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고급 명란젓과 수면 건강식품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1: 보안이 걱정되시면 패스. 안전이 불안하시면 패스. 관리가 어려우시면 패스. 보안, 안전, 관리까지 걱정 말고 패스. 패스, 패스. 대한민국 K-보안 출입관리 패스본. 패스, 패스, 패스본.
2: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버릴 때는 꼭 비우고 헹구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닫기를 기억해주세요. 우리 동네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도 실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의 한걸음,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3: 쇼리실라!

0: 에티게 좋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주현미의 러브레터 10월 3일 토요일.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입니다. 연휴의 한가로움 즐기시고요. 저는 내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서인지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한남부터 정체 심합니다. 이후로 입장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 사이 정체가 특히 심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양산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있고요. 이후로는 금후분기점에서 칠곡분기점 사이 로 정체입니다. 그로도 상서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신탄진 사이와 또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로 정체되고 기흥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기흥에서 수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안산 일대와 또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는데 마성터널 부근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군자 분기점 진출램프 1,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